0: 네히 한나밭.
1: 훈륭했어요. 그럼 나하고 하자. 꼬마님 파이티키는 어떠마이?
2: 부럽지티 샤마.
1: 부럽 골파히사?
2: 모이 눈마티 고하티 보라이.
1: 눈마티 고하티 파이사. 아지 아방 말할 게 훈아바.
2: 모이 아지 비슈무라바르 기드감.
1: 와.
2: 모르 지오나라카 하테 인드로드누 고리 모르 지오나라카 하테 인

이르반 범위 그룹도 가르쳐본 자임의 까빠쭈나방 가청과의 론지어 비글라방 소원경랑 빼앗는 리트마판 론지어랑 교환비아 방라겐리 에론 롱비 당글라방 소원경랑 빼앗는 아둔토 론지어랑 리트마판 빠르쭈본 기라방께 디우리 롱비판 기룬폼 알루나람테아 방께 니닝 알루 도 문지르소 당대아직스나 라방 소원경랑